0: 동바디 시야 샤바제 말레스 저 지든네바 대신도 늘레 리그르체니 냐바르 샤고레스나 동아 투문게 다 다와드 잔셰 귤라메 커돌라 점을로보 와니다 연대는 신이든 실세 디 땡네 마스 데니 신식지 찍벌리고도 뭔가 지금 쓰다 귤라메 식자도 찍벌리 다디 나도야 젠셰베이나 세샤타와 어고 뉴메웨세 디 다다 아주 시인내고 뉴메웨세 대당 드부산지세 뉴메웨세 탐지체베 이신이부디 미 트머드 제마제 데르고 타네르 캬바다 요레디 이네 싸와 웨싸와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틈에 그래마뇨 뭐를 틈에 래마뇨 찌뿌찌뿌 자다 냉주로 여순야로 냉주로 매순야로 먹고 죽어도가 패지 유지회사를 자나 냉주로 매 유진지회사를 자나 뭐지니시나 냉주로 여 뭐지니시나 냉주로 매 때리면다 자자가 알아대요 예상개봐 세다 디인바래 최선지 얘는 상개별을 신도 남기 주지 님이 쳇으면 봐 또보고 녀녀바디 단일 하르셔바디 대대비 뉴메베세 되니 신라가 나발 샤데바 명물라 둘수 샤데바 제다 녀녀바디 단일 하르셔바디 대야 최선지 얘는 상개별 정신 배 단일자 얘네 사이 정신 인지 다들 오케이 다들 줘봐 네 뭐임을 떠보고 주변이 염기해봐도 대야 염치면 난개인래 군도 상무 군도 상보 시대하게 염치면 난개인래 난개니 염치면 서주면은 실나시 자와집에 염 얘네 임을 떠보고 주변이 터도 실험 잡아대 대야 염치면 아예 실업다 염기 카동반이래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맨발매봐 얘네 숭도 주변 잡아래 장주 장주 쓴 줄봐 잠재도 규비 정신이 얘네 상황제에 통라 규모로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주인이나 사람에 대한 미미 카다 녀바니 롱도 규네 순지 주바 대 류남 시야 규네 타르심에 대한 주바 오세 단 대부분도 시술 인사래 최선제 때만은 나발타베 이신지 시작한 자 용수 마체베 콜로 얘네 라나베 경고도 주바야 터지 대외 순 태반이 믹쳐오, 태연도반이 긴고통, 떠안에 과물을 재반이 긴고도 슈고, 슈네 응원도 규반이 무주 첨부 토바오, 대단한 수윤진의 소화심부 탈침배 태연도. 이기 콜로 초신기 살을 흉진 주거디, 자, 다디, 안다, 규장, 세야가다, 슝디, 콜로 초신기 살을 흉진 주거디, 이게 다 남긴, 대라던 주부를 재배, 근데 남기 주주 땡제 소진이 살아 흔히 그다음 죽을 집에 탑 용서까지 땜바레스 기부 로제 럽기 얘네 상계에 턴라 얘네 상계를 증네 콤바 접두도 좋아 인기 폐지 샤와네 메이노 다 가서 쉬는 시리 지 상하게 아니 최 근데 지금 냠네 제발 이나야 동이 따오면은 냠네 집에 시락하고 잡아요. 양구 예상 개별 정신 뉴메웨세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 용수 답에 용수 답하다 최 참제 대접을 인배 고아야고 좀 마찬가 알람이게 아니 다 있는 저 게야 해주 가고 저기 와래. 어 늦으셔.
1: So next we read from page 39 wher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four branches of the yogic practice. These are referred to as the approximation, the near approximation, and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nd these four branches of yogic practice, they are different branches corresponding to the specific Vajrayana practice, the deity yoga one may be engaging in. So in the text here we read, to achieve this, one must strive in the yoga that brings about spontaneous realization of approximation, near approximation,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pproximation refers to the knowledge of the awakening mind. And here, in the context here, this refers to the meditation on emptiness in the tantric sense.

0: 로
1: 가세요. 가르침이요. 와라 와라 가르자 가르침을 해. 나 먼저.
2: 자바바자다야바동군도성보대안대신대대다군계제소다로신께와대다다제로도모드 Thank you. Good night.
3: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er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다양한데 되게 쉬운 날씨리. 탐제배 쓰기 덩이를 쓰기 말이. 다 쓰기 덩이를 쓰는 디루지야 디 멤버리. 자 디네 이모 인도고 쓰기 덩 쉰배 추유 추유 예발이. 봐. 쓰다 디디고 쓰기 깨바다 말이디 이내에 따디 내시다 시작하고 있어가. 야구장 가래 신문도가 야구장 가래 메신디. 딱간다 지 가서 그래 그게. 뭐를 안 하느냐, 코를 안 하는 게 지금 링대 규칙이다 용기하래. 빼는 거라서 지금 다대변의 풍분들이 그 뒤 가서 그러다 년령이 뛰어야 대신배이나 늦지지대 도망 마샤 공기, 그다 주지대 마샤 공기 늦지대 차고 늦지대 마샤 공기, 다 한다 동계 그돌이야, 해지다 카이 뒤세야지, 난개 뒤세야지. 중국의 소원은 신기, 중국주의 소원은 드리지기 다 카이뚜. 디네 배지도 영대기 아래. 자상가, 신력이, 나도 되게 되면, 도로 샤샤나, 디에, 징그야, 코레 닐링이 뚜야, 야, 데이두산에, 어다 뚜두기, 직전 동백, 개백, 그두기, 다, 가다 지금, 철구 뚜니 영대야지. 철구 뚜니 영대, 다, 카이뚜샤, 난개 뚜시다. 야, 이네 난개 뚜시, 딱과시, 무디군 대반드시, 딱과 뚜이 배지 말해. 코레 주주하지. 자, 드디어 이번 인도산에 또 뒤찍레 주발라, 뒤찍레 주고 숭발라. 아니, 림베 그 펜유 디두기다 깬도 주대하지 오늘기도 와. 다 디나도 다 레지 치가 주들이야. 레지 치배왕이. 아니 그 남발 보고 샹드 주주하지. 드디어 때는 아니 디두기 펜유기. 다 그 댄싱에 치가도 와. 다 디나 레레인 거 봐. 다 레스 드산에 Machine Lumang, Susan by Yoridine, it's also the Ilegan to the Yard. So today, even in the Sane, Ta, Kanda, Kashuri, D, Ilegi, the authority for Numon to Denji. So Numon said there for a Simgi, got a number ship, which has a Chadi Yard, the Simgi, Kashuri, Namdo Chadam, and Rajik Denny, Numon said the only yard. So today, even in the Dose, some Tambina, the Simgi Namdo Chadam, the Kuipi. 지금 견제지간에 딱 가다 치질하고 놓치기 레니 디왕게 이는 레사네 용두자네 마다고지 되니 온데야 다 가서를 셈리야 이니 지금 가서를 그게 치질하고 르레바 멤버 그 가를 치지 말라고 해 딱 이게 대한데 디 가서 랑생 나와도 쉽니다 딱 가다 지금 양다고 뭐 입어서 뭐라 양다고 뭐 입어 양답은 매인별 룰레니 용배 커돌이야 아니 균이 온대게 양답은 룰레바 매바 그러나 딱 가시오를 보게 어제내기다 쇼문도다 치질하고 룰레바 매대게 찌기 딘데기 때는 용대부터 이디 사과라 있니 딘데기 다 사과라 있니 가시오를 다쓴 뒤에 때는 용대야 이디 가시오를 보게 답에 치여 용대야 찌기 자 딘데 인도 따와 안다디 쓴 뒤에 뒤에 때는 아니 다 마타게 대변 남주들이 연대하지 내 마도 대례 신도 아니 가사 주구디 대례 신배 접하고 여 말이스 근데 인도 감수부들이 삼삼오 수하고 심리진이 심리진이 늦지 늦지 나서 그사 다 뒤치 다 뒤나네 질 로이 왕게 다 낭생이 any one gay, same tumor to get in it, that Tamada show on their teacher. That day you humiliate you away, Mari, Tagway Julie Chung away, Mari, Ota, Midaway Julie Chung away, Tea, some mature tene, or some mature, two mature in the sunny, Tay num jul deer, Korachi, Matawaching on day. Same two tene, Tay num jul deer, or a telesimbachi, Kokanda, debut number condition on the Mayundi, Dui. 때문에 코로코로 두 모임에 아니 대변하바 그리 차야 누버지 예배 때문에 온 거야지 차이도 와. 자 드디어 인도코 가사 미다웨주 누베 겐세서 오는 시지기 거야지도 와. 다 디나네 사제 탐제 동네 와서 손대야지. 다 기지 다 자연 거기다 가서 집어보러 셈 모두와 대왕의 중화 셈 가래 모두와 잡았을 없나? 묘몽고 못 되고 잡아. 사과스는 쪽배 명시해진 있어요. 자다 사과도 잡았을 때 쪽배 레버를 붙여. 쌤 가서 못 되고.

0: 받아 대매나 애는 차다인 거래 애는 그 대미를 두고 하래 대미도 따나 차다와 차다 두고 하래 자 근데 이번 인류산에 다 된대기 애는 우마발이야 다 견 태용에 견 팡샤바 뒤에들래야 애는 루루기 랭 가르쳐 말해서 나오나 다음에 결혼한 게 동배 고와 마시브레스 아니 시진은 또 되거든요 최담자 아니 원이 주가 떠나 송대야 돼 아니 전에 뉴기 매번 삼 계시 말이스 봐 아니 매번 삼 계시 말이 딱 안다 최담자 전에 뉴기 매더버 되기 아니 간다 코랑 유루디 코랑 게 뭐네 아니 주사매고 코랑 게 뭐네 주마도 간다 아니 Then Shangi Wangita, Yavaji, any Chada Yare, so did you mean this and about 10,000 shillings? Did you do any Umabe, any or Chertamje, 10,000, then did you do something? Yimba Yunzen to Chen, any Rashi Mavas, Sigari, Moni Mutu Sigari, Moni to the Tonga, Tongani said, do send a down of Puppy Yaris. 자 드디어 이 말이 인도 내지 우마베 동반이 손대야 돼 매베 계좌 말이스 그다 거인이 코랑의 문에다 주무소가 코랑의 문에 두게 동 제일 세계 왕이 이어 코나마도 매듭을 찍어 다 도세니 간다 동거스야 돼 땡중을 전달이야 세계유스 어디 숨겨야 돼 대한 좀된데 니지니 더걸이야 아니 건시 깨는 깨봐 띵지 너 띵지 깨볼래 건시 깨는 깨봐 대마지
1: Tell a care and she yamma in the center. Soon they are other. They care, they care, but she in a majibare. Majibare, Carasana, and then you can do us and soon ever. Jumden, they get Majibare, Carasana, then in Jungo to us and this one. Or the day in the Tinjung, the Tinsil, then, Kiawa to Guyari, Tinjung, the Tinsil, then, and then, more never, never. And then, Gaba, never. That's soon we have in the center. メルケシシグミドワス。テザドマセベ、ドデルプデュザ。マレ、カサ、ルジュギーニ、ドクニテワダ。タガネシギ、エニシワレアンダ、ルプデュナロリア。タ、ドマングルマチャーニ、ユルザネ、タシルブリュク、ルプデュク、シルブリュクドリア。ジュムデンデゲ、ドマングジュガルマチャーニ、ソユルザネ。ジュムデンデゲ、ニャナタニャド。チェギダ、チャジ。
0: 재갱기 가다 자지 편의 여대에게 최생의 남자들만 14월에 쏘 대송사례 쇼부대 넘디경에 대다장 아니 민성 다섬에 있어 송대하지 당연히 시기 시진 너대 그돌이야 차샤네 최생 매력이 있는 똥만이 송대하지 매력이 있는 최생의 남자 먹고 평화를 봐 최생의 남자 그다지 아니 군장계 군의 유무소가 남장을 추억에 최전 남장 망고지 마 숭제 대담자이다 아니 민성 다섬 수 인류산에 그 지금 가서 그게 군장계 아니 군장계 추억에 간다 최전 뒤에 편윤제 등에 지금 무엇을 여대버지 이나양 그 유로고 아니 민도왕의 여바지 마도 조선 매대버지 차니 영어 인류산에 이나 어쩌 담제 민성 다섬에 있어 송대야 어디에 임말이 어디에 인류 랜디파 랜디턴에 뭔가 마와서 소베 우마버 저랑 쳐다와래샤 매번 마와래서 누산에 네 매번 마와 말이 네 랑심을 보시기 마도 매번 마와 말이 센 어느 누구세니 아니 랜세브스다 견유야래 자 디데 인류 땅 안에서 때 우마베 자 우마버 영서로 땡중기 그다 땡중기 땡지 송구야래데 이네 조조데 다 Tene tak samgi ta, tene tak samgi, ta yu mingjang samgi ta tenjung chamu de, kuma ta tanyo de raja sheji mishingi kuma ba degi ta, zaydu dene sungi yare. Sa dire ima indi sa ne ta, uma be rangu sheba tadu de.
2: Middle way, particularly in chapter 24, I think it's chapter 24, we find that Nagarjuna responds to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of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Nagarjuna anticipates objections raised by Buddhist realist schools such as the Vaibhashika and Sotrantika, and who allege that the Madhyamaka's negation or rejection of intrinsic existence

산타산티케야 무니와 화천왕 사다보메수나 부단 다사나칼로 아양 바단다 담마 사와나칼로 아양 바단다 상하 바히루바사나칼로 아양 바단다